0: 慢点，医生，慢点，医生，没事，慢点，赶紧吸两口新鲜空气，哎，真好啊！哎，哎，哎，帽子，帽子，帽子，戴上，哎，哎呀，帅哥，哎呦喂，这。
1: 空气太好了，够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救！快